吧，不知道大家知不知道金夏温是谁。那这首歌曲呢，其实是金夏温 feat. Crush 所演唱的《Soon》，我们先来聆听看看这首歌吧。그대로 완벽을 보기 원하겠지만 그건 인간처럼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부모님